때 할 때 고보 스텝을 한 대 고시대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고래 날 혼자 넣었을 땐 던진 칸 대신에 김민희와 뮤직과 심해 다 파대고 man